0: 도쿄포시 대시어 1175-93 디센 플라이트 1505-93 테스팅 플라이트 레벨 177 인포메이션 콜
1: 대시어 1175 도쿄 아프로치 엑스펙타이스 양키 런웨이 16 레프트 아프로치 KBS 1 콜 파라이버
0: 엑스펙타이스 양키 16 레프트 아프로치 썸 콜 파라이버 대시어 1175
1: Ventana 602, Rikia Direct to Copen, Jos Copen 1000.
2: Direct Copen, Orange 602, Copen 1000.
1: Station 858, Contact Tokyo Radar 120.02.
2: Radar 120, Destination 858.
1: All Central Concern, Industry Alert, Runway 16 Right Arrival, 22 North Loss of 1 by Tone Final, and Runway 16 Left, Industry Alert, 22 knots lost over the runway.

0: Yasmin 6317, we get it to Copen.
1: We are to Copen, Charlie Oscar, Papa Echo November, Yasmin 6317.
0: Affirm.
2: 국토포시즈 104호 다이렉트 구입 플라이레벨 150 We can further distance due to moderate to severe storm
0: 세션 커링 컨펌 제시아 1109
2: 에펌 1109
0: 제시아 1109 그래서 엑스펙타리스 양키 런웨이 16 레프트 어프로치 플라드비아 스완프 골프 라이고 3회 퍼더 디센스
2: 스탠바이 퍼더 디센스 아이레스 양키 1 레프트 어프로치 스완프 골프 라이고 제시아 1109
0: Yasmin 6317, descend to reach 1035 by Copen, cancel speed restriction.
1: Cancel speed restriction, descend to 1035 by Copen, Yasmin 6317.
0: Fanta 61, descend to reach 8000 by Rubra, cancel speed restriction, zone star.
3: Cancel speed restriction, zone star.

0: Approach Vietnam 306, maintaining 240 by Mama.
1: Vietnam 306, approach. 택시 아래 뚜루 남매 케이포 라이트 아프로드 비아드비아 루사스콘 바라노
0: 루사 파이탄고 라이버 and we are requesting for less due to performance
1: Vietnam 306 보이어 퍼포먼스 남매 케이포 레스 택시 아래 남매 케이포 레스 아프로드 비아드비아 루사스콘 바라노
0: Okay, my Rupa Tango Rival Runway 3, I want to approach Runway 3 for left Vietnam 306.
1: Vietnam 306, descending in the Masurita.
0: Confirm descending by level 130 Vietnam 306.
1: Vietnam 306, descending in the Masurita, advanced catapult 3010, information echo.
0: We are covering information echo descending by level 130 Vietnam 306.
1: This is NFP, contact
2: Narita Tower, Bamba, it is 135. 135, good day, Richard, NFP 2, bye bye.